0: 유물전화.
1: 이것은 알아보다 못해 날 수 있네. 정시오에라 할때 헤매는 선이오로. 얼른 오면서 알카다시들, 미제베 알아봐야 하즘.

0: 아니 분량이 뭐 나 피시대 쏠디
1: 슈나랑 규잘리네 봐 카디심
2: 에서스 코쿠스노 박사리 미스 기비 미스
1: 호비 바스티스네 치렉 예티시티네데 일테파 두이둠 부하라다 쪽 셔셔듬
2: 네단 셔셔듬 키
1: 호비 바스티스티인제 Ben kitap okunan bir yer sanıyordum. Hani diyorlar ya, hobilerim arasında kitap okumak falan.
2: Ha sen o yüzden mi yanıma kitap alayım mı diye sordun?